0: 마, 마 소지, 아프지 마, 마 소지, 게릴라 키지 마, 마 소지, 아프지 마, 마 소지, 아프지 마.
1: This one is called Inhale.